아나직 심규 투어지고 그랬으니 쉐그타네직 바 세미니 두더샤디 네바도 고그랬으니 세댕에게 대신 찍셔 다 망셔디디 응? 다 그도그도지 떡을 탑시다 쟤는 나간간에 도우스탄 무유라 수기수기수기간에 시라시라게 지금 철이야 가세 케메댕에 마가세 케메댕에 또 지금 태세 니리니리 미리교도를 지다 정문수도 우리 다양한 애도 없었던 땡에 이 망체를 차려 알아봐 어 동생으로 전부 숨도 봐 다들 대세 숨자로 동해 민중에다 대원 대원지 찍고 차려 알아야지 이내 다도 세 도래이나 다제 최 고구마래 최생애지 판단해야 되버릴 수있는 최빵에 최빵배 미리되다 최양수랭의 민유부띠 도세 도르신 폐지 최영의 미리 폐지성 기회였어래 쉐 방배 미디디 쉐우지 차다 사오 오 디디 루툰버스니 러드 할람배 미디 체가스배 님도 쉽니배 루툰버스 쉽이시 다 원해잖아 다배 지단집에 미지 닝집지 인세대가 요래디 어 소수소수 있는 지 그게 감마가다 지 아니 랑서 샹조가배 차단간 레인두자네 오, 대 양은 닝지매배 타네, 찌글찌글이야. 아니, 막상 뉴스는 할 레벨이 도와. 지르자네, 아우, 대 뒤에 기분 좀 입어서 보시면 도. 아니, 딘데기, 나 철, 때는 방배, 미, 원주, 제시, 룸배, 나래, 아우, 기분 스캠 도와. 지금 다 타마르, 대, 지금 미즈코라, 지금 가서 우리 그게 여러분도 쥐어서 대할 줄 차야 돼. 아니, 지금 왜 땀 싸게서 샤제? 제 가다시기 미지서 나러리야 지금 두루 주실래서 그러지 마더 지금 캔사 십시 지쳐도와 자 니네 이만 이르자네 최 빵배 제부디 양에서 계속 다해서 매대로 그러지 뭐냐 나한테는 최 빵배 미디이리 나도 최영이 미래 쌤 기바다 잔지는 지어나? 안주 쳐 빵 거야 쳐요 아래. 가래서는 안주 상물로 대왕 두기요 아래. 동현 두기요 말해. 아니 쳐 빵배 미디디 대왕 망하차 대왕 가자 대왕 망하차 동현 용어지는 주부자디 동현 용어지다 대왕 망하는 안주 주부자로 와. 주부자디 두기하게 탑디 안주 쳐 이지신 두기요 아래.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쳐 빵니 무 짱짱다 무 짱짱 삼다니 두기요 아래. 딱 안주 먼저 보시 그래서 두기요나 딱 안주 남들 나래 이말해. 최빵배 남디 양다고 차고와 레데고 나게 루주 나래 때 중요한 말에 안다 이나야 하지 말아 소리도 와 가지 내고 최 영향이 미디 지금 아무 틈을 그 돌리야 다 식스 미끼고 예배 소리도 와 되네 상제배 최고 타네 아니 참 디자인 마세배 겨한 것이 캐는 거 아래 다 상제배 최고 지금 나게 안다 겨하게 너를 부처 가셔야게 아니 지 겨왕은 지 캐랑은 신신의 낭배 아니 겨왕은 지 쉐리아래 선 딘데 인바 인도 산에 지 디샤나 삼담아이나 아니 최빵배 미디디 쓴디 짱짱리야 고카시 대대기 아래 쓰시면 편지야 삼담아야 자원이네 마대버래 전화이니 나 쓰시면 지 여러이나 쓴디를 치마시는 치마시 대야디 냥가 차례샤 쓴디래야 그새 텁도나야 말하면서 미 유리야 여러인데 지금 파서 뺏대체 미뜨기뜨기 체나 그래 지금 루단으로 루단 전화 신지 연구래 더 연습지다 아직 꼭 가시는 시 연대야지 그래서 나 치마 세대야 돼 아니 너무 쉽지 차도와 또 니네 이마 인도 자네 상제배 최고 타네 샤베이나 나 층은 시 여덟 매 세대야 돼 층은 시 여덟 차라 늦이 뉴어래 두지 마와래 층은 시 매마 따와래야 주지 시라 요 말에 다다지 다생 것이 겨운 것이 요 말에 다 통금도 와서 알지 태양도 와서 다 더스 타는 시주를 마도 대단하게 다다지 김전 남다지 네가 장표하게 김전지 샤 가오샤리샤 저들이 이제 전에 또 김전 잡으신 삼담이나 뭐시 생것이 예바도 매번 지랄로 남산 타전에 지 샤트야다 카고레 민동의 신도산에 남산 샤트야 지단전에 카고레데 이나야 또 삼담바 이나 층은시 예배 쳐들라 도스 가서 롤이야 시 가서 삼담서 예배설지 층은시 매라 이나 양나 규미 깨밀이 깨버지 시하고 치그리 디엠 가고 하고 시작하래

0: 양은 지들 거봐본데니 데이터네 아니 겨왕주고 시야고래 대카고래 대보야마래 자 니들 이들산에 아니 겨왕은 신남샤샤디 두지 마와래샤 아니 최신만 패셔 계셔 시야들산에 다니 간다지 최신에 아니 디두스대야디 첸디지 라상 첸디다 가서래 미지께다 기타네 아니 최신에 디두디 다용구야래 Pena, Mizzi Daga, Mizzi Chigo on the Shabayanaya, Mizzi Daga Shashanaya, Semelia, Kidu, Leni, Condition Yom, Mayon Setiadi, Sedugi, any Chig Lovjonda, Chig Sedugi Chigda, Samutonda, Chig Dinegi, Sedugi, Mizzi Kiadang, Gembe, and Semeg Kidulia, George Lemudua. Pena Sedula Chigale, Chidano Shabina, Kujari Jadaving, Kungyama Sedisha to Yang Kaur, Kalasonia, Sendi, Sengmea. Lagi 펜주 라람 셰티 알았는데 연구 여배 인도산에 거의 펭기 와래 애니 러브존 제니 디탄에 지금 또그 탑시 지하 뒤에 거식다 그게 가서 우리 그게 정보로 셰트고 와래 근데 이게 내시고 안에 애니 세메디 끼워 인 물어봐 세상에 체조다 세메기 디두디 체조기 자주를 넣어도 와 어디 되는 신체니 배는 대서도 마세베 대리치주 현료를 정하다 마이온데 대리치료 근데 정하다 마이온데 다른 시각에 알려 내가 이해되므로 그 차에 모두 와
1: 최단 시리기 림공 하제 시리주인 진호군 장군 침무초안의 그린 재나 외에 샘기기 손주신인의 시스바단 최대성인의 주신인 드린기 선교가세로는 가장 지금으로 인간의 주림침의 드린 선교가인의 주신인 신진 점구 드롭디 무무초 자가르 게용 로니 데메 싱다 차가 쇠레는 규 자고로 우슈 기체도 드리는 님 숨기링 구지라트 나시고도 표기 없이 치리레 되는 진 저라 에스 제샹거 초키 냠데 게용 조조 치무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 키 초진 탱 제주 제지바 데나 자가르 기체도 된저 초베 우리는 저시해 아메리게 랭이기 메세탄 슌셰브 레제바 초르 사우디 아랍 기토 하우디 초베 정구의 지심을 때 랭이기 된자 순교기 테라 독순 체급에 가지당 두후 산주 10대 슈주르 신진 정구 드로바디 무무 초 드리네 니마 숨기링 구지라투 시고페 유브시해 시고 대링 콩기 산이 케바리 에서구기 액다 나거산의 수 Jagar Jayun Longy Demu Singa Chakakutu Ki Zago Ting Dunju Tunyu Bae Ushu Nang Chim Sehe National Film Award Shibe Jagar Jayun Ki Longy Demu Singa Chakati Shin Chilu Nye Dongi Stubhi Lutu Jirin Cheche Sangwe Tua La Nang Yub Sehe Jagar Ki Longy Demu Singa Chakati Shin Chilu Chakdong Kupja Ngabju Ngabshi Lor Zudu Nangwa Shijinba Tang Tēnī kiāgārgi nāng lōngyē sū tūyōng kī tzībū lēdiyōng kī tēlā chēchī sāngwā tsōrā nāng jōpshī hē. Lōdār rīshīn nāng shīmbē chāgat tīshīn kiāgārgi wī tīrā tāng jīngsī lēngāng kī lōngyē sū tūyōng kī tēlā gyūzē tāng tīshīn tūlē. Lābār tū lōngyē tīzūm tāng lōngyē sū tūyōng kī tēlā nāng jōpshī hē. Tārī lōngyē sīmū sīngdā tīng dūnjū tūnyū bā tē Talo Chinda Chukwe Tse Chukye Kinyin Dremban Sum Yuba Nam Ki Sada Nang Yub Sehe. Chiri Le Dunlun Chin Chota S. J. Shankar Choki Nyamdi Genyon Chuzo Chimu UN General Assembly Ki Chokchen Teng Gyebji Kyojiba Tee Nang Gyagar Ki Che Tu Tuncho Chobe Uti Nang Tee New York Do Pip Yub Sehe. Chiri Le Dunlun Choki Nyamdi Genyon Chuzo Chimu Chokchen Kinyin Sungshe jinda chukbu guba tee tse nis tsa ruji nin nang kyo se he. Kongi sigo tee kabla 제가 펜수기 대화 콜라 레드 당 제림 네만시 유버시에 농트인 서거베 니즈 터치나 치료는 진짜 생각 좋기 다리 냠디 개용 조조기 총두인 한국의 시규 체도 페바디 페유바탕 총두 대치 치제 니슈던이 내 니슈답게 바도 수요시에 냠디 개용 조조기 초진 팅 개주 개집의 대 조시조 되니 창마를 개변 주심에 냠디 개초기 초바티를 로데 이지 결수당 디신 진중 레드용기 태라 주주 동급의 대임버시에 냠제 개연 조사 체면 초진 대나 냠제 개조 총민 계급 자도 구주 고숨 기 신진 단세련 디신 뿌리 체가 먹고 시기 냠슈 능접시에 냠제 개조 기 중지 체모 엔조니어 구디아리 쇼키 점린 기 우디 남라 뉴욕도 폐디 계지 냠제 레드용 기 태라 배전한 급에 비구난 유브시에 콩의 숭도는 따라 채나 창마 냠룹 기 토니 계속의 초바티의 시지 당 시대 팀루 장대인 장조미 케벤기 전투 창마 냠제 남구배 꼬르 비구 휴난 집세에 다벤 롱어 자라 지라 점시 구배 제수 아요디아 두 람 템벌 시베 제부 가지 길라간 시 서신 투바 중대 타자 아요디아 총기를 드니 점리 콜레나 최조기 Nisiwa tang tixin zhugzhun yarge ki ne kebar jenshik du gyuryub sehe. Uy shung ta ngadin shung ki pezun gyaji nawe jesu ayodiyan nang lagan di zhugzhun chung di. Kole nang sanatan dram shebe, chirube, tenbe tela shamji gyaji shik du duba chung yor sehe. Amerika Sinzin Donald Trump cho ki taja Iran ki Mokru setup ki te la, ta ju yue pe gyuro si nyewe chara yungju yinzu sun yu pse he. Teran ne, State of Hormuz shebe cholam tiye goje ki te la, rangi chayen nam Washington la seshe shube jesu Amerika Sinzin ki konsay seda te nan yu pse he. Sinzin term cho ki seda tixin, Iran ki Sinzin Masud Barkizayin 당티신 콩게 던저 초바시 냠데 개연 조조 체메 초진이 난염슈 기체도 뉴욕 페 페베가 들어서라 지난 유브시에 신신 점 초기 수도 룬딘 시기 토니 이란 기 되네게 테라 이란 기 주주라 댄티 주와 침부시 용주 인주 당 하바르투 야나 이란 기급 대 짱마 메바수주 당 야나 벤조키 냠구 휴지 동규 당 팀이 튜디시 용규 이마레치 손 유브세해 초현두 아메리게 사우디 아랍지나 유베 아메리게 슝접 레제바 촐 미세기 가트 총진소 메버 레제바 당 티신 아리미세남 타이프 당 염부시베 사우디 아랍기 총계 가지나 꽤미쇼베 담라나 유브세해 사우디 아랍지나 저슈 아메리게 치리 슝접 레간기 다데 네단티 덴자 순접탄 대화시 임버땐 아메리게 미만초르 랭이기 펜준 주슈기 텔라 정중탄 티신 덴자 순접기 리그일라 도난 체급에코르 순유브세에 치리라간기 순도연 따르체나 아메리게 슝접라간티에 아메리게 메세남기 체도 응어균탄 하버두 자라기 셰프슈 체도 여주이기코르 세샤난 유브세에 Yaman ki Houthi Ngoloba Nam ki Saudi Arab ki to Dude Mishu Pundala Sobe Zengui Cheshimbar Teng Kongse Denja Sungyub Ki Tela Toksun Chekobe Serati Nawashihe Namshi Rine Lekan ki Tirin Jagar ki Chhattisgarh Thang Andhra Pradesh ki Chokai Sagui Telangana Tamil Nadu Thang Puducherry Karnataka Madhya Pradesh so segu kachina chaba shuji papkyu ngunta tonan tu tade char jagar lunup ki charshu ki lungzup te tembyu sandu chin yubar te Rajasthan tan Punjab so rashtra tan kach segu jina nimanyi jirin nangshi kangzam lepo yungju rewa yubse he sanju kinyindun ka kachik sanro nang Sinzin Changu Drupadi Murmu Cho Gagar Gen Longyen Demu Chaga Sureji Zegwe Na Ushu Nangyur Dirine Gujarat na nimasum ki shungdi sigo tu pi yubse he. Chide le dunun chin Dr. S. Jaishankar choki, nyamdi gezo ki, Trezo Chimu UN General Assembly shibe, chokchen ting geju kejiba te na, gyagar ki kuzab tuncho sobe uri nang ju yubse he. Amerika rengi ki mesi tang shungshab lejiba tsoro Saudi Arab ki to, Yemen ki hauti chobe zengu cheshimar ten rengi ki denja sungyob ki te la, toksun chegobe kaja tang yubse he. Tinki Sanju Kanye Shusmahin Pesha Kanye Shujur Thomas Tandong Pedi Lugar Tsuba Tanaway Gavetin Shushib Senranang.